0: 받았었다.
1: 기타 다리! 아니 기타 다리! 기타 다리! 아니만!
0: 그래!
2: 立刻用空对地导弹炸毁大桥。明白，M1号准备空对地导弹。导弹不会引爆核弹吧？
3: 不会，不会引爆核弹。
2: 发射。